0: 멋있어서 오케이가
1: 오기나니
2: 오케이 FM 다이 오케이 자 더베스카 더더유 오케이 FM
3: 파기싱 사우마가 오케이 FM 망가사마니도 술리 당세야